0: 得了，喂，你话啲咁嘅嘢搞啊你？
1: 掹住我啦！
0: 我唔掹住你跳噶啦，放手你跳嘅唔得唔得？哎呀，咬我你咬我，哎呀！
1: 你难掹烂我件衫添啦你！
0: 掹烂唔系掹烂啦咩？